삽자는 우리따라 에르투나 마사 라투나 내따라 아다고 산디파리 어디가래다 오르노 이 락테슈리나 도자야라 우다야 우다야 야이와도 산다우라 아이는 지나 아 불레 옌차 방가리게 뚜루반 비내니 안라 두페 옌나 마야노 이따 다리파

삽자는 우리따라 에르트나 마사 라트나 네트라 아더구 산디파리 어디가래다 오르노 이 락데쉬어리나 도자야라 우다야 우다야 야이와드 산다우라이는 지나 아 불레 엔차 방가리게 뚫어버리는 야라 두페 엔나 마야노 이때 다리 바